0: Taps Radio.
1: Feel the love.
2: The Quarter Mix on Taps Radio.
3: GG.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.